아들이 짐승 날 짐승도 아는 것이 살고 있고 머리들이 말봐도 항소꼬리가 달린 뱃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다리는 물고기와 혀가 둘린 뱀과 이런 어리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빠진 전 입고장난 문자들도 성 접속은 술에 풀린 실패 꼴기러기